료. 아, 보스 더 보스 비. 미 시기 시기 돼. 시기 비. 아, 이 마 포지션 디 하. Here we go. Morning sa mga sayo sa mga interpreter sa mga idol.